0: 我唔系我讲噶，你唔好嬲我。正是进退两危难，后若应承，我个心又震。我唔去，
1: 你同埋一仔埋得，
0: 系唔系啊？
1: 我唔制，唔好做啦，揾第二个做。
0: 你真系唔制？
1: 系梗系啦，
0: 系唔制嘛？开嚟！
1: 最衰一世听佢话嘅，最衰呢样嘢。开嚟咪开嚟！
0: 我问你，你食边个？
1: 咪梗系食将军啦，
0: 将
1: 呢？又唔系将军，